0: 비 굉장히 오달래.
1: 오늘 전도 디마스킨 조감독의 라디오 그레이 진행조 라디오 아르캉셀 RC 조세스킨 자매둔다스 나카스자 부연들 러시아 라근제 싱가몽고 이제 곤톰 그라가 도고다레빗 페리스 맘.

0: 나를 구슬대요 주말로
1: 느낀가 나를 구슬대
0: 에이 마친다 잡아보
1: 느낀가 나를 구슬대
0: 마젤 잡아보
1: 느낀가 나를 구슬대
0: 까르벨에 하우는 게레게레
1: 느낀가 나를 구슬대
0: 까르차르 하우는 게레게레
1: 느낀가 나를 구슬대
2: 나의 로카운 향에 또 송화와

0: 누들어빠도다파마신보누들어달에다마타달에니나둥바에지네지타지르발라하자르니바
1: 둥바에지
0: 타지타지레봉
1: 타지파민
0: 정정타지어마모
1: 둥바에지타지라두루모냐바
0: 두그르마나이둥바에둥로야바로돌에니고보도자다로돌래놈두번외다외와와란네로하르크이비다지보내진도부리우바지마우니이둥바야지네드다지르발라바